0: in China, Japan, Israel, Iran, Russia, England, Finland, the countries of Africa, Australia. I would tell each and every human being listening to my voice. When Pastor Ronnie Lee Patrick stands before God, I will not be judged because I did not send a warning out. If you're not ready, Jesus Christ is not the Lord and Savior of your life. You need to get ready. And for all of those, myself included, that are ready, we need to stay ready. Because the enemy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I know there's people that believe that once you get saved, you're always saved. And that is a true statement as long as you keep y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But if your faith and trust becomes on anything other than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upon the cross, you walk away and you're no longer born again. That's why I say, if you're ready, stay ready. Don't fall into the great deception, and it is a great deception coming upon the world, coming upon the church. Now, folks, understand, this great deception is not for the world in itself, because they're already living in deception. This deception is coming upon those that say they are born again. They are children of God. And if they become deceived, they will no longer be found a child of God. They'll start serving another Jesus. They'll start serving another spirit. And they'll start serving and ministering and speaking another gospel.
1: Did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Ministry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Well, thanks to our website, you can. Just visit our website at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the great Christian programming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Make sure you check out Hope Radio on the net today at hoperadio.net.
2: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따르면 복음의 진정한 정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서 얻어졌습니다. 기적들도 그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모든 기적과 모든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자, 그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을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대가 무엇인지 또한 성도들 안에서 주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대로 주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름 지어진 모든 것 여기에는 암도 당뇨병도 간 질환도 가난도 포함되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보다 훨씬 높은 곳에 두신 그 능력의 역사대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팔 아래 두시고 그분을 우리인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의 몸, 우리가 그 몸이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믿음 워크숍이라는 제목의 2부작 시리즈 중 첫 번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치유, 재정, 상황의 해결 혹은 그 밖에 무엇이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가르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며 단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즐겁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음 메시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십니다. 생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생명은 남아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지만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멘. 그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떤 암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암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마가복음 11장을 펴주십시오. 23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만 아직은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러분은 바로 그 누구든지입니다. 이 구절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나 선지자, 목사,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가 이 산에게 너는 옮겨져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있잖아요. 3살짜리 아이도 누구든지입니다. 3살짜리 아이의 기도가 응답받는 걸 본 적 있나요? 저는 봤습니다. 이 산아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누구든지. 여러분은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의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단어를 찾아보고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 단어는 물러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물러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굳건히 서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게 거기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찾아보세요. 지금 제게 그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단어는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나가서 산에게 말하고 그 자리에 서서 물러서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저 굳건히 서 있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을 것이라고요. 그러니 누구든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물 위를 감돌았으나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지침은 누구든지 이 산에게 너는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산이 무엇이든 간에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말하면 이미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어쩌면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어쩌면이 아닙니다. 너는 옮겨져라,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말고 자신이 말한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가 반드시 샬 어쩌면이 아닙니다. 만약이 아니다. 글쎄도 아니다. 하지만도 아니다. 그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7학년 영어 문법 교사였다. shall이라는 단어는 will보다 더 강력하다. shall이라는 단어는 아마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shall은 절대적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다. 아직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여기서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 구절. 결함으로 down the quacks you know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며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마치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표현은 특별합니다. 강렬합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소원을 기도하고 나서 어쩌면 이루어지겠지라거나 나중에 받게 되겠지라고 희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에 관한 간증 중 하나를 읽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의 두꺼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중 제 마음을 깊이 울렸던 간증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간증이 눈에 띄는 것 같았으니까요. 목에 갑상선종이 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갑상선종이 뭔지 아시나요? 커다란 혹입니다. 그녀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집회 중 하나에 참석했고 스미스가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았어요. 나아졌어요. 다음 날 밤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그 혹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말이에요. 그녀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혹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이듬해 또 다른 집회가 열렸고 그녀가 왔습니다. 그 혹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갑상선종을 치유해 주신 지난 1년 동안 삶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3년 연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오히려 더 커졌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저는 치유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 부위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는 치유받았어요. 3년 전에 치유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 했던 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치유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줌마, 미쳤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녀는 저는 3년 전에 치유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 이후로 제 삶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들이 사용한 표현대로라면 질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층 침실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 제가 치유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병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아기 피부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때 바로 받은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신뢰할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며 전적으로 맡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 기초를 다지고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워크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 정말로 신경 쓰이는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제거하고 싶은 한 가지를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것부터 다루고 나머지 50가지는 나중에 다룰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음이 적다는 것은 단순히 믿은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4장 29절로 함께 넘겨봅시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짓말들 중 일부를 없애고 그것들을 치워버려야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거짓말들이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 안에는 12명의 사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만이 용기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들 베드로를 놀리곤 하죠. 베드로는 저도 거기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는 특별해.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나는 절대 특별해질 수 없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머리가 하는 말이고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였습니다. 예수님, 저를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니야, 베드로. 오늘은 내 날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베드로.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는 아니야, 베드로. 넌 이 길을 아직 충분히 걸어오지 않았어. 너는 아니야, 베드로. 넌 아직 배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서, 어서, 어서. 베드로는 누구든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제 친구인 멜토리라는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강물이 제 방을 넘어서 아주 한참이나 넘쳐 흐르고 있었죠. 사람들은 건너편 마을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죠. 물이 빠지기까지 몇 줄을 기다려야만 마을로 건너갈 수 있을 거야. 그때 그 그룹에 있던 한 여성이 말했어요. 멜토리가 아니었죠. 제가 말했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갈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갈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알기로는 제 방을 훨씬 넘쳐 흐르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수심은 20피트가 넘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자 모두가 그를 따랐습니다. 멜토리는 물이 우리 발목까지 차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밑에 땅이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잊곤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믿음이 적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물 위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 위에서 충분히 오래 머물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계속 걸어갔더라면 예수님께까지 다다랐을 것입니다. 배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란 주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충분히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다에게 잔잔해지라고 명령하시자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너희 믿음이 참으로 작구나.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충분히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그들을 믿음을 일삼습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그들을 믿음을 일삼습니다.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들이 건너편에 도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건너편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계속 믿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이곳 날씨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제 눈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은 오지 않을 거야. 나는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모두가 집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기 있다. 누구든지 말이다.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단지 충분히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한 것을 이미 얻었다고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 폭풍이 아무리 심하든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적다는 것이 단지 충분히 오랫동안 믿지 않았다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의사 소견서를 받게 되고 믿음은 사라집니다. 아, 믿음이 약하구나. 돈이 필요하겠지.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전화로 채권 추심원이 연락해오면 믿음은 또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로 함께 가봅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채찍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따르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소원을 이미 받았음을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받았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절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킹덤스 로드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대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약속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와 아멘인 모든 약속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으며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께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목격했던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이자 나타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즉 그분을 네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실제로 그렇게 하셨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 혹은 방금 거듭나신 분들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은 가능하시다면 저와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그러니 함께 구해봅시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들이 아버지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그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자, 이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배 속 깊은 곳 내면에서부터 여러분이 배운 적도 없는 그 언어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멘.
3: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4: THWH Palau, Hope Radio Angel 5. Continue listening all day long at HopeRadio.net.
5: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
6: We're Hope Radio.
5: THWH, Palau.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베스 잭슨입니다. 오늘은 ARC 네트워크의 숀 씨를 모셨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해오신 분으로 다소 강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이유는 광야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바로 그 경험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불타는 마음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생동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모든 광야의 경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불만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 하실까요, 하나님? 왜요? 세상에. 그런 길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 길은 광야에서 불평만 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백성들의 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야의 경험이 우리를 다듬고 단련시키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열정적인 지도자이자 거인을 쓰러뜨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 머물며 부모들의 불평과 투정을 듣던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낸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장로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경험에 불만을 품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경험을 통해 단련되고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광야 경험을 여러분의 삶을 결정적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맞이할 다음 승리의 계절, 다음 극복의 계절, 그리고 다음 수확의 계절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안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꽉 움켜쥐며, 이 십자가는 내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 불편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군분투하고 11조를 내기 위해 애쓰며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조차 주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시련을 겪어내십시오. 과부들에게 내 믿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를 품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이 사람은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시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시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한 날렵하고 강인한 전투 기계로 다듬어 내기에 딱 알맞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인격은 불 속에서 단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련 속에서 의로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광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행한 경건한 행동, 즉 선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시련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쏟아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순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을 훨씬 뛰어넘는 미래를 스스로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위대한 남녀들과 나란히 시험을 견뎌낼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의지, 그리고 온 존재를 다해 시련의 한가운데서, 광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생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일단 그런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든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나 딸로서 신뢰받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축복을 쏟아 부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기 전까지는 때로는 한 번 이상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의 경험들은 필요한 만큼만 지속됩니다. 그것들과 맞서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보거나 그 한가운데에 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분명하고 틀림없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더 큰 책임과 심지어 더 큰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

0: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준비 과정은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광야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답해야 할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지치기 과정에 맞서 싸우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며 저항하고 있습니까? 가지치기 과정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 즉 가지치기에 대해 화가 나 있습니까? 식물이 어떻게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면 훌륭한 정원사가 식물을 적절히 가지치기하고 잘라내야 할 가지를 잘라내며 제거해야 할 부분을 제거하고 흙을 갈고 주위를 파고 관개하고 물을 주는 때입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단연코 특정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를 분명하고 확실한 표징으로 삼아 희망과 설렘, 기쁨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큰 형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며 창조주께서 친히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십자가를 견뎌내십시오. 완벽한 본보기로 십자가 직후 곧바로 부활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되 그 전제 조건은 과거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는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한 성화 과정 전반에 걸쳐 즉 거룩해지는 과정 전반에 걸쳐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 모든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과정 속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영광들 사이에는 여러분이 스스로라고 생각했던 존재의 죽음, 즉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잘라내야 할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단련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태워 없애야 할 찌꺼기가 있습니다. 광야, 십자가, 가지치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것을 원하신다는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당신에게 상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뻐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을 받는 과정에는 당신의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자신의 방식과 뜻을 고집하며 맞서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만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의 분리라는 정서적 격동을 겪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려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그 단절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분의 마음을 찢어 놓을 일이었고 그분은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정서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는 깊은 정서적 상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깊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모든 사람을 탓하거나 당신 안에 이 모든 정서적 고통을 야기한 죄인들을 지목하기보다는 누구보다 당신의 짐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건대 그 죽음은 무한한 능력, 즉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걷고 싶다면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능의 길을 원했습니다.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좌우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별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영원토록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주님 다음으로 우리 말이죠. 우리는 별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분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삶, 즉 친구와 가족, 재정, 심지어 경력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번영하는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축복에 필요한 조건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자 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거인과 싸우러 나가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상을 받고 싶어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약속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마련된 바로 그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줄곧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축복이 흘러나오는 통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처지를 다시 살펴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멘. 숀, 이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지치기 과정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아직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않으신 분이라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라디오 방송으로 인도하셨으니 분명히 들으셨을 것임을 압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구주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회개합니다. 제 길을 떠나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소서.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is TAWH Palau, Hope Radio Angel 5.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
2: TA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A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0: 우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을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며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영원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1: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